뜨거운 상관 없어 can I, I 너랑 다 그치 I'm not my savior 내가 로워도 배도 그것도 날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 싸우니 누군지